왔으니 예수 뛰는 이모노 겉돌다니나 겉돌 막 배차맨이나 파무 가세 원이 아끼네 보이네 자원기강화 아타범이 왔어 우파자사우지 아예이 아주네 베프레네 원이 파치는 And you will come into. Now, so that's what's wrong.